0: 일본 시간 9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지진이 발생했던 구마모토 재해지에서는 부서진 주택 등 대피소가 아닌 곳에서 대피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이재민이라 부르는 등 실태 파악이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이러한 이재민들을 야츠시로시가 조사한 결과 시내에서 적어도 약 2천 가구 있는 사실이 새로 알려졌습니다. 대피소에서 지내는 가구보다 4배 이상에 달합니다. 구마모토 지진 재해지에서는 부서진 집이나 공터 등 대피소가 아닌 곳에서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이재민이라 부르는 등 실태 파악과 세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츠시로시가 지원이 필요한 이러한 이재민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내에 있는 집을 방문하거나 대피소에 물자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요청해 조사한 결과 9월 25일까지 적어도 약 2천 가구 있는 사실이 새로 알려졌습니다. 야츠시로시에서는 26일 시점에서 구마모토 현에서 가장 많은 475가구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대피소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는 이보다 4배 이상 달합니다. 이렇게 이재민들이 대피소에 가지 않는 이유에는 논이나 밭이 멀어지기 때문에 집을 떠날 수 없다거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야츠시로시는 이러한 이재민들에게 식수와 음식 등을 지원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는 보건사들이 상황을 확인하러 다니는 등 계속해서 지원해갈 방침입니다.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회조직위원회는 27일 선수단이 숙박하고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를 공개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에 관해서는 해외 일부 선수들로부터 공간의 넓이 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회조직위원회는 개선해 가면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회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수단의 숙박 거점인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호텔과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나 크루즈선을 활용해 선수와 관계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중 약 2천 명이 체류하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서는 해외 일부 선수들로부터 방이 좁다거나 침대가 작다는 등의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7일 대회조직위원회는 보도진의 시설 내부를 공개하고 선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한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컨테이너 하우스는 실제로 선수가 체류했던 곳으로 한동이 70제곱미터, 가장 많이는 4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방에는 세로 1.95미터짜리 침대가 4대 설치돼 있으며 선수가 희망할 경우에는 약 30cm 되는 발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숙박 제2과의 마츠오 유타 그룹 리더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개선해 가면서 선수들에게 더 나은 체류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운영에 관해서는 개막 전부터 실수와 트러블이 잇따랐는데 해외 매체를 중심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을 지적하는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가 휴먼 에러였다고 인정하며 사과한 것은 지난 9월 18일 열린 하키 남자 경기 전 한국 국가를 내보내는 장면에서 실수로 북조선 국가를 내보내 책임자가 한국 선수단을 찾아가 사죄하고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사과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남자 농구 경기 결승전을 앞두고 한국팀이 연습장으로 향하는 버스를 신청했었지만 배차 오류로 인해 버스가 오지 않아 연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날 오후 3시까지 예약이 필요하다는 배차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등 소통 부족으로 인해 버스가 배차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또 선수들이 숙박시설에 들어갈 때

0: 오랜 시간 대기하게 했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대회조직위원회와는 별도로 경기단체가 준비한 식사의 양이 불충분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 이스라엘에서 한 달 후로 다가온 총선거가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여야 간 세력의 치열한 선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임기 만료에 따른 의회 총선거가 한 달 후인 10월 27일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노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9월 중순 자신이 이끄는 우파 정당 리쿠드 집회에 참가해 테러 수모자들을 잇따라 공격해 이스라엘을 파멸해서 구했다는 등 3년 전 이슬람 조직 하마스 측의 기습 공격을 당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란, 레바논 등에서 추진한 군사작전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야당 세력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을 강력 추궁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TV 방송국 채널 12가 지난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는 리쿠드당이 선거전에 비해 의석 약 3분의 1을 잃고 야당인 야사르당이 제1당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당과 야당 세력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 초점인 네타냐후 총리의 정권 유지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축제가 끝나는 10월 초순 이후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여론의 동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0: 남녀가 한 팀이 되어 바둑을 두는 페어바둑 국제대회가 나고야시에서 열려 프로기사 페어가 참가한 토너먼트와 AI와 프로기사 팀이 바둑을 두는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공인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페어바둑은 남녀가 한 팀이 되어 다른 팀과 대국하는 바둑으로 27일 나고야성 혼마루 고텐에서 일본, 중국, 한국, 타이완의 정상급 프로기사팀이 참가한 토너먼트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결승전은 타이완의 양즈쉔 6단과 쉬하오훈 9단 페어가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7단과 이찌리끼료 9단 페어와 대국해 백을 잡은 후지사와 7단과 이찌리끼 9단 페어가 중도 불계승으로 우승했습니다. 오후에는 나고야 시내 호텔에서 후지사와 7단과 이찌리끼 9단 페어가 탑 기사 중 한 명인 이야마유타 9단과 바둑 AI 카타고 페어와의 전시대국도 펼쳐져 열전 끝에 흙을 잡은 이야마 9단과 AI 페어가 중도 불계승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회 후 후지사와 7단은 페어 바둑은 다른 3명이 어떤 전술을 펼칠지를 예상하면서 바둑을 두는 것이 매력인데 이번에는 이찌리끼 9단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었다며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AI와 한 팀이었던 이야마 9단은 AI가 인간으로서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발상을 하는 것을 몇 번 느꼈지만 완벽하고 실수가 없는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므로 AI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3: 아, 土曜日はちょっと
0: 아,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じゃあ2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아이, 민나데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아, 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 じゃあ2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今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を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
0: 는
5: 行く
0: 에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する 바베큐를 する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2: 마이크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